0: 그 녹음을 하려고 하는 영화 비핑과 그 케니 로저스 The Gambler 단나 리디아트다타 오케네 아타카토리만 투상가에 할때 유머 단나 뮤직 한나미 바이
1: On a warm summer's eve, on a train bound for nowhere, I met up with a gambler. We were both too tired to sleep, so we took turns of staring.